0: 거리.
1: 예.
0: 너는 예서 내려 우도로 연문하되 여산 다녀 익산 보고 김제 다녀 태인 보고 정읍 고창을 두루 거쳐 내월 15일날 남원 광할로로 대령하라.
1: 예.
0: 중방.
1: 예.
0: 너는 예서 내려 좌도로 연문하되 고산, 금산, 무주, 용담, 진안, 장수, 운봉을 두루 거쳐 같은 곳으로 오도록 하라.

0: 싸.
1: 아니 괜찮소. 내가 떠도는 몸이라 남은 꼬울 친구에게 신세나 좀 질까 해서 찾아가는 길인데 이 꼬울 형편은 어떻소?
2: 아 우리 고구는 사망의 물밀듯 하고.
1: 아니 사망이라뇨?
2: 원님은 허구한 날 설로 투망이오. 착실은 젊은 나이로 노망이오. 아재는 투전하다 도망이오. 백성은 원망이니 그 안이 사망의 물밀듯 하고.
1: 허허 이꼬울 말이 아니오 그려.
0: 어디 그뿐인 줄 아시오? 이번 사또 생일잔치에 강화호의 백미삼승 돈 7푼에 계란을 3개씩 거두니 아주 백성들을 쥐어짜 죽이는구려.
1: 그런데 그 오다가 들으니 사또가 고색하여 춘향이란 기생을 첩으로 두고 추야로 후황한다니 그 말이 사실이오?
3: 으쌰 이놈이 동관을 모진대도 죽음을 물어쓰고 등기를 지키는 우리 나가씨야 뭐함을 해?
0: 아 여보세요 어머니 내 떠도는 말을 그냥 옮겼기로 무슨 화를 그리냈시오?
2: 이런 사람은 놈 그런 말 서태고 댕기는 게 누구요? 어?
0: 왔으면 눈구니를 확보해버릴 것이고 들었으면 귀구니가 딱 찢어버릴 것이다.
3: 아이고
4: 일가리 너의 일가리 한양처를 일로 일가리 오늘은 가다가 어디 가자니 내일은 가다가 어디 가자니 내 팔자기 밥물 팔거니와 옥중춘향신

0: 여봐라, 이리 오너라. 너 이놈 이리 오너라.
1: 나 부르겠어? 아니, 과폭에 가는 사람 왜 그러시오?
0: 내가 한양 살기로 묻는다만.
2: 한양이야, 나.
0: 너는 한양 천리 그 먼 길을 누구대고 찾아가느냐?
1: 남원 옥중 성춘향 편지 맡아가지고 한양 삼청동 구간대 도령 이몽룡 씨를 찾아가는지로만은.
0: 그 편지 나 좀 보자.
1: 으시라고라. 남자 편지도 못 보는디 하물며 남의 여자 내설을 이런 대로변에서 보자고라.
0: 이놈아, 날 몰라보느냐? 똑바로 보아라.
1: 아이고, 이게 웬일이다요. 아이고, 노련님. 도의 누구라니요. 대감만인 행차우리 안녕하 없으며 사방님도 먼먼 길에 노동이나 한다지. 그런데 이 나무가 웬일이다요.
0: 이놈아, 어서 그 편지 내어라.

0: 만화님 좀 잠시 나오시라고 여쭈어라.
1: 누구냐? 어떤 사람이 만화님 좀 잠시 나와보라고 여쭈었는지 체는 꼴을 본 게 동맹으로 온 사람이지.
2: 뭐시여?
3: 허허, 물색 모르는 처벌이나.

0: 입맛도 살림살이 형편 따라가는 것일세. 아까는 시장하여 내가 어쩐 줄 모르겠더니 이제 오장단속을 턱 하고 나니 춘향 생각이 나네. 춘향이한테 데려다 줄까?
1: 춘향이 죽고 없네.
0: 가세. 나로 인해 죽을 목숨인데 아니 보고 갈 수 있나? 가세.
1: 못 갔습니다. 신과사도 강사가 어찌나 센지 밥이나 미음을 넣어주는지도 하는 손으로 못 느끼하고 운문거리 숙회하나 얼씬 못하겠는데 사방 있는 줄 알고.

0: 제4소생신잔치를 앞두고 명령이 지용하여 아무도 들 수 없네. 돌아갔어.
1: 아이고, 또 그랬었는가. 이거 봤어.
0: 야, 덕배야. 야, 덕배야. 입장 열어, 이 새끼야.

0: 살았을 지 허망인지 난망인지 잘 되고 잘 되게 왔다. 너 좀 봐라. 아이고, 이거 왜 마시냐. 예, 향자나 등불 밝혀라.
1: 예. 나가. 네가 이게 웬일이냐.
0: 아이고, 서방님. 어째야, 이게 웬일이냐.